0: 아유, 염치랑 데 도나 그래족 난리 오카이 자만 게노.
1: 봐봐, 얀 닦아봐 잔이랑 내 낙나리 남자와 나디 지급바 잔이랑 거디 논통나사 낭족바
0: 나 죽동 나마이 코마스야 앙이 그숙 자나 스카랑 거 자나만 나 드빳 아가 차이겐 바 안탕니 자나 스카 거 주소 것 나만 나 나가고 나 위자마
1: 암바 너 자프레 띠명 자마노 나 사조고데 낭이 비엔이 남근이나 사가니가 봐 뭇듬 지급바 아로 가리 낭톳급바 잔이랑 거 왓보하 낭이 비엔이 남근이나 남마 자아니 미슈 삼자그랑 구서 자보하
0: 야고 커미셔너릿 오브 푸드 세이프티 메갈라 실롱니가 따위
1: 어이 루가 맨에서 나라와 돈 콘다킨 스카냐?
0: 플러스 F 친코 니가 친구이?
1: 예 플러스 F 니금은 온 티서 당았 나만 겐마?
0: 나마시야마 젠 살론 아 차니랑 코 차온 비엔 코 블라갓 급바 망라갓 급바 아로 추옹 급바 비타민 랑 동자 온 만데니 잔치아니 코 불그리았다 아로 비엔 비망 코바 노맞다 우니 금은 사 차니랑 코 브리온 플러스 F 친 낭 급바 코사 브리보 우노 비타민 나로 아인 그낭 비엔 비망 코 망라갓 나 아로한 생 발조케 라키나 그다 차니 보스추랑 코 브리온 플러스 F 니친 낭 급바 코사 브리보 야코 커미셔너릿 오브 푸드 세이프티 메갈라 실롱 니가 따 위아팅아
2: Tahun sembilan ini elu marak ni dengan pagi itu ni. Balgau inga bival angka tung agan inga ye girang kota nak simang elu marak ni dengan pagi itu ni kok nak sana kata menangin.